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10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달 내각 개편 후첫 논전을 벌이게 될 제222회 임시국회가 5일 소집됐습니다. 천황이 개회를 선언한 뒤 다카이치 수상이 중의원에서 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대해 소비세와 지원금 법안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 뒤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음식료품의 세부담을 가볍게 해 가게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낳기 위한 것이라며

0: 호소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한 뒤 모든 것은 경세재민을 위해라며 찬동을 호소했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를 포함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허용되지 않으며 이 원칙을 앞으로도 세계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미 동맹은 외교 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한 뒤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해 동맹관계를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는 셔틀 외교를 통해 의사소통을 돈독히 해왔다며 폭넓은 분야에서 더 한층 관계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활동과 위압적 조치 등에 대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통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북조선의 납치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정상회담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노력해 가겠다고 하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시 국회 회기는 12월 12일까지 69일간이 될 전망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형 무인기 제조 기술이 북조선으로 건너갔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와 북조선의 접근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무인기 게란의 신형기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채 고속 비행이 가능하므로 요격이 어려운 데다 파괴력이 증가해 군사 침공의 주력 무기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회견에서 러시아는 북조선이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대가로 북조선에 게란 제조 기술을 건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북조선의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북조선이 러시아에 접근함으로써 전투 경험을 쌓아 군사 기술을 얻는 데 대해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신형 무인기를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지원국인 독일과 함께 신형 무인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요격형 무인기를 개발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한국과 북조선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난달 폭발이 일어나 한국군 장병 3명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한국군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폭발의 원인은 북조선군이 설치한 지뢰라고 단정했습니다. 한국과 북조선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 한국 측 비무장지대에서 지난달 21일 조사 활동 중이던 한국군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군은 유엔 사령부와 함께 조사하고 있었는데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폭발한 지뢰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다른 지뢰 등을 분석한 결과 북조선의 지뢰라고 단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것은 군사 분계선에서 약 10m 떨어진 한국 측 비무장지대로 비등으로 흘러온 지뢰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된 북조선의 전형적인 지뢰라고 했습니다. 지뢰가 설치된 시기는 1년 이상 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은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북조선을 비판한 뒤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국군은 5일 북조선에 의해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지뢰를 폭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북조선에 대해 설치한 지뢰를 즉시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조선은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가 담화를 내고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관여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1: 전국에 370여 개 점포를 전개하는 외식 체인 야끼니쿠킹의 운영사 모노가타리 코퍼레이션은 회원 관리 시스템이 해킹당해 앱에 등록한 1천만여 명의 이용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킹을 당한 것은 야끼니쿠킹 공식 앱의 회원 관리 시스템으로 지난 2일 오전 6시 반쯤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앱에 등록한 1,078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원 가입 시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앱 로그인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우편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등의 결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유출된 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0: 대규모 시스템 장애로 수업을 휴강하고 있는 오사카 공립대학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몸값 요구형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오사카시와 사카이시, 이즈미 사노시의 캠퍼스가 있는 오사카 공립대학은 이달 2일 대규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대학 홈페이지와 수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대학은 8일까지 수업을 휴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가 발생한 학내 시스템이 몸값 요구형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대학에 따르면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조사 결과 근간이 되는 서버에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대학은 경찰에 피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몸값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삼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에 따르면 서버에는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약 13만 명의 개인 정보가 보관돼 있는데 지금까지 외부로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임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해 이달 9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첨단 반도체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반도체 설계 관련 기업 등 국내외 17개사와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피더스는 반도체의 설계 제조 관련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새로운 틀인 라피더스 코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제1탄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도시바의 계열사와 다이니폰 인쇄, 톱반, 그리고 미국과 인도 등 국내외 17개사를 공개했습니다. 라피더스는 회로 선폭 2나노미터급 첨단 반도체를 내년도 후반 홋카이도 치토세시 공장에서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회사 측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고객 지원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양산을 위한 수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함께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 博物館 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忍者복장을한마이크를보고가이도가이렇게말합니다。
2: マイク、似合うね。
4: マイク、어울려。
2: かっこいい。
4: 멋지다。
1: 마이크가답합니다。
3: 嬉しいな。
4: 기쁘네。
1: 그리고나서행인에게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4: 저기요。
3: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

0: 닌자 복장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マイク似合うね。かっこいい。嬉しいな。あの、すみません。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닌자 박물관은
0: 닌자 박물관. 그 뒤에
2: まで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2: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 어떻게 가면 돼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지인 장소에 조사
2: 마데를
0: 붙이고 그 뒤에
2: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를 연결해서 물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2: 行ったら는
0: 동사 가다.
2: 行く
0: 의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3: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교토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이 묻습니다.
4: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01번 버스에 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すみません.
5: 저기요.
0: 사람에게 말을 걸 때의 표현이죠.
4: 긴카쿠지마데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3: 긴카쿠지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2: 긴카쿠지는
0: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4: 101번 버스에 乗ってください.
3: 101번 버스를 타세요.
2: 101번은
0: 101번.
2: 버스는
0: 버스.
2: 乗って는
0: 乗る. 타다의 태형입니다.
2: 乗ってください.
0: 는 타세요 라는 뜻이죠.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2: このホテル.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2: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3: 먼저 오른쪽은
2: 미기,
3: 왼쪽은
2: 히다리
3: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미기 기다리.
0: 다음에 곧장은
2: 마스그입니다.
0: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마스그.
0: 곧장 가세요는
2: 마스그 있대 그다사이입니다.